0: 怎么回事？轮子卡住了。来，飞车，飞车，飞车！来，一二三，一二三，来，一二三，挪位置。来吧，接着推，飞车，来，
1: 上去拿工具。
2: 电台是又看不见了，会不会出事啊？跟着前面的车。王总，这电台车没有了，咱们只身入城，太危险了。
3: 没危险，还要我们来吗？跟着前面。
4: 믿지 말라고.
5: 아, 저는 왜 해달라고.
6: 켜.
3: 믿지 말라고.
6: 아, 왜 믿는다.
4: 아, 믿지 말라고.
5: 믿지 말라고. 불을 안 켜고 차를 어떻게 모는데. 좀 비켜봐. 비켜.
4: 아, 비켜라고. 비켜라니까.
0: 저거 해.
4: 비켜라고.
0: 개미들라. 报社长，有个司机开灯，把敌机引来了，他们就打起来了。
7: 믿지 말라고. 믿지 말라고. 你们是中国军队啊？ 아, 我儿是人民军。
0: 老八级，你会说中国话？一点点，一点点。哦，前面的危险，断断的不能行。
8: 很危险吗？哦，
0: 哒哒哒哒哒哒，飞机
8: 危险。
0: 哦，
8: 哎，
0: 好，老八级，谢谢你。哎，嗯，
8: 危险啊，不能行啊。
9: 前面情况怎么样？
10: 报社长，前方武警卡车发生侧翻，
8: 人没事吧？
9: 人没事，只不过交通会更加拥堵，请两位署长立即通行。
0: 好，我们抓紧时间赶路吧，走。